0: 지금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 게 굉장히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고 정말 예쁘고 너무 멋있네요. 실제로 이 태양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양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실제로 그런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. 뭐 어렸을 때 당연히 저도 별을 많이 좋아했고요.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물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냥 핵융합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종이에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공식으로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.
1: Nam Yong-un leads South Korea's efforts to commercialize fusion energy. The country is already a leading player in the field, embarking on studies as early as the 1990s.
0: K-STAR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장치인데요. 이 K-STAR의 환경을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만들 토카마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
2: K-STAR 장치는 이름 그대로 코리아 스타 인공 태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상용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고성능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제가 아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K-STAR에서는 지금까지 1억 도 이상 핵력 플라즈마를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고
1: In early